0: 你真胆小，我才不胆小呢！哦，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
1: 看这个，哇哦，这很特别，非同一般。
2: 什么？是什么东西？
1: 这叫丁沟海普儿，人类用的小玩意儿，用来弄头发。看，你只要在这里卷一下，再往上一拉，就变成一款漂亮时髦的发型，能迷住所有的人。
2: 丁沟海普儿，
0: 那是什么？啊，
1: 这个。我已经有年头没见过它了，这东西真不错。乐队，囚禁植物，斯纳布莱特。哦，话说斯纳布莱特，就得回顾到远古时期，人类围坐在一起，成天你看我，我看你，感觉很无聊，就发明了斯纳布莱特来演奏好听的音乐，让我试一下。
2: 音乐。
1: 守住了、
2: 哦、音乐会，糟了，我爸非杀了我不可。
0: 音乐会是今天吗？
1: 也许你可以用它做个花盆什么的。
2: 哦，对不起、我得走了，谢谢你，史卡特。
1: 欢迎再来，亲爱的，随时欢迎。